0: Casa Verde da la hora.
1: 6:03 a.m.
2: Hola, soy Maggie. Soy de San Francisco, California. Sigue escuchando Radio Faelove.
3: Hi, jeg heter Ida. Jeg kommer fra Valdrea i Norge, og du hører på Radio Faelove.
4: Hello, my name is Jin Han. I'm from South Korea. You are listening to Radio Faelove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한승진입니다. 당신은 Radio Faelove 듣고 계십니다.
5: Hoi, my name is Martina. Ik kom uit Nederland en ik luister naar Radio Faelove.
6: My name is Ugyeong. I'm from South Korea. I'm listening Radio Faelove.
7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우경이고요.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 저는 Radio Faelove를 듣고 있습니다.
8: Hi, this is Catherine. I'm from New Zealand and you're listening to Radio Faelove.